반 칠성 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 불이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

준 당도 헌다. 강도란 당도 허니 배 입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같이 비를 난 쏘건다. 탓 감고 돋다로 구걸 주둥둥 울리며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떠나가는디